0: For decades, South Korea has been known for one thing.
1: 첫 번째 질문이 반등했어. 첫 질문이 저한테.
0: But in 2024, something changed.
2: 24년에 이제 북한의 반등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서
0: South Korea's birth rates have risen steadily for two full years.
3: 저희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기는 했습니다.
0: Could South Korea finally be turning the tide on babies?
4: 너무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잃을 게 많잖아요.
0: Insight Thursday on CNA.